0: The new super plan. 아이오, 아미요, 아메리키.
1: 아, 가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 지금 하고 the new super plan.
0: 야니, 잉. 너로 마이 요구 쇼는 다지 super plan. 약간은 양아 이가 이거 니가 하고. 아이오, the plan. 아리요, 아메리키. 아, 야니, 가니까, 에, 워리니키. 맨에 가뽕을 안 내려 super plan. 씨, 내내 부이 타라. 어, 그리고, 내내 부이 뜨기가 파이 타다. Oh, te voy a tener la dimensión de te que de ese mes.
1: Que carique to one point to know the gigabytes and data. Oh, ni me fue te menes de te que de ese mes. Y si te no de tara pona y no no vi me hago ciego.
0: Ay, ari, oria, está to one to the one of the book. Oh, ni te veo ari super plan de que yo no. Oh, y te genso aquí con la caída que no voy a ir. Y porque te por royer en que hago que yo. The new super plan.

0: The new super plan. 아이오 아리오 아메리키.
1: 아, 가니가 우리가 이거 어느 지상과 the new super plan.
0: 야니 잉, 너로 마이 요거 쇼는 다지 super plan. 약간이 내가 이거 이거 니가 로고. 아이오 the plan 아리오 아메리키. 아야레 카리케 에 워리리키. 내가 카포올란데라 super plan 시 내내부이테 타라 어고 우리고 내내부이테 기가 파이 타타. Te buina tanga de minisyon te tete ki de semes.
1: Ki kari ki to wana point to know what the gigabytes from data. Oni me fupa te minisyon te tete ki de SMS. Si te mua te tara pona ina nan wapi me awa tiawa.
0: Aya de oria start to wana to wana to wana the book. Ori ne ita do wari ki super plan ne ka yanako. O ye te jensua aki kona kaira ki nako yei. Ipukin te bu roya ranga kawa ki ayu. The new super plan.